0: 민폐 안수 시기에도 애자 애가 오세요.
1: 엄마 오예 시시.
2: 내년에
1: 나피
2: 우아라시 할렐루야.
1: 아시다.
0: 민세루. 어바치는 커버 커버 이제 팀. 아우씨. 맞죠. 벤츠 호과.
1: Look. 에네 미니호. 아멘.
0: 아멘.
1: 미니호.
0: 오케이.
1: 에메노.
0: 아멘.
1: 마메 사 카네노.
2: Yes sir.
1: 에주마 가나 포아 베야. 에네 오비야 키투에 비야. 네 호. 에유메 세 위아 시니나 아파.
3: 아빠.
1: 에주메 마메 나 투이.
3: 마메.
1: 아바 나 우이.
0: 아시다니까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